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Hey, here's some drug-impaired driving laws, simplified. If police suspect you're driving impaired by drugs, they have the tools to arrest you. First, a roadside test. And if you fail, further testing at the station, which can lead to your arrest and a criminal conviction for impaired driving. It's not just alcohol, it's drugs too. If you drive high, there will be consequences.
2: Let's keep our roads safe. A message from Met Canada.
3: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4: 듣고 있나요? Radio 6.
5: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6: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7: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8: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9: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0: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전역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연기가 메트로 밴쿠버 등 도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상위 10곳을 모두 BC주 지역이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의 측정 결과 밴쿠버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BC 내륙 및 주변 도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캐나다 내 대기오염 상위 10개 지역을 BC주가 모두 휩쓴 가운데 톰슨 지역의 대기질 지수 수치 역시 무려 899까지 치솟으며 위험 등급

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 대기오염 발생지인 포틀랜드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칠리왁과 호프 등 주요 지역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기질 악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원한 대형 산불 연기가 프레이저 밸리와 메트로 밴쿠버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전역에는 약 12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하루 평균 8건의 신규 산불이 추가되는 등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는 대기질 건강지수를 매우 높은 단계로 부여하고 밴쿠버, 버나비, 랭리, 서리 등 관내 주요 지자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밴쿠버시 역시 초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며 가정 내 공기 정화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 깨끗한 공기가 제공되는 공공 대피 시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불 연기는 바람과 기온에 따라 농도가 기습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을 줄이시고 업데이트되는 대기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켄심 시장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 중 30%가 현직인 ABC 밴쿠버의 켄심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를 이어 밴쿠버 리버럴의 카리말람 후보와 녹색당의 피트프라이 현시 의원이 각각 19%로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팀의 콜린 하드윅 전 시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주택 소유자의 28%가 켄심 시장을 지지한 반면 임차인 계층에서는 카리말람과 피트프라이 후보가 켄심 시장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지지를 받아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변수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특성상 과반 확보 없이 약 33%의 지지만으로도 시장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서 표결로 부결된 켄심 시장 측의 저층 고밀개발 정책 빌리지 플랜에 대해서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57%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녹색당과 원시티, 코프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이 시의원 표 분산 방지에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도를 흔들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지인 리틀 마운틴에서 첫 번째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16년 이상 지연된 끝에 들어선 첫 결실이지만 기존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민간 개발사에 제공된 파격적인 무이자 대출 특혜 논란 등 장기간 쌓여온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밴쿠버시와 머스퀘엄 원주민 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리틀 마운틴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 6층 규모의 첫 시소유 공공임대주택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건물은 원룸부터 3베드룸까지 총 4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3가구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주택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체 48가구 중 10가구는 소득보조 수급자를 위한 최저임대료가 적용되며 14가구는 BC하우징 소득기준에 맞춘 저소득층용, 나머지 24가구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올해 안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켄심 밴쿠버 시장은 이번 공급에 대해 시의회의 결단력 있는 추진 결과라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철거 당시부터 활동해온 데이비드 처드노브스키 전 BC주 주의원은 당시 700여 명의 공공주택 주민들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전 복귀를 약속받고 쫓겨났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미 타지역으로 흩어져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발을 맡은 홀본그룹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홀보는

2008년 부지 매입 당시 주정부로부터 2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무이자 대출 및 8,800 달러 저리 대출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사를 수차례 지연시켰고 대금 완납조차 지연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 당국이 최근 다운타운 재개발 계획을 포함해 홀본의 타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을 두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지자체의 입장과 무책임한 개발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유명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온 피터 슈이스키와 그의 투자 자문 업체가 대규모 폰지 사기 및 증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 업체와 대표에 대한 거래 금지 및 홍보 제한 임시 제재 조치를 연장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피터 슈이스키와 그가 설립한 에브리싱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계열사인 에브리싱 파이낸셜 컨설턴츠에 대한 임시 거래 정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보장 수익률을 명시한 총 32건, 약 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전직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실제 기반이 되는 투자 자산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재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금을 감당할 자산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의 예치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된 전형적인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 사례 4건이 확인됐으며 투자금이 회사 계좌와 섞여 오용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직원과 해당 업체 전직 직원이 증권위원회 내부 고발 부서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는데 피터 슈이스키는 그동안 CTV 등 전국 방송에 출연하며 저명한 자문가로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어서 금융권과 일반 투자자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게 일고 있습니다. 증권위원회는 원금과 고수익이 동시에 보장된다는 투자 상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에서 정신건강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동의 없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C 대법원 로렌 블레이크 판사는 캐나다 장애인협의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자발적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어온 간주동의 그리고 강제치료 관련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주동의란 비자발적 입원 조치가 내려진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건강시설 책임자가 환자의 의사나 별도의 능력평가 없이 임의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블레이크 판사는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법 앞에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정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헌법 기준에 맞춘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케빈 라보 변호사는 환자가 의료 시스템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던 오래된 불평등을 바로잡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 역시 강제적 치료보다 환자 본인 및 가족, 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을 통한 자발적 치료 참여가 장기적으로 훨씬 우수한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고 증언했습니다. BC주 법무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법 개정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의 대표적인 전자음악 축제인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이 끝난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교통단속 결과 수백 건의 법규 위반과 약물 운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는

0: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총 60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번 행사에서 과속 311건, 안전벨트 미착용 10건, 무보험 운전 11건 등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축제 후 귀가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된 두 곳의 특별 검문소에는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는데 그 결과 약물 영향으로 인한 24시간 운전정지 처분이 51건 내려졌으며 현장 정밀 검사를 통해 총 78건의 약물 운전 관련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운전자 상태 이상 및 차량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으로 총 57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단속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대형 행사 참석 시 반드시 대중교통 등 안전한 귀가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어느새 8월이 되었네요. 여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안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떤 기억을 담고 계신가요? 8월은 이별의 계절이면서도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래요. 학생은 방학의 끝을, 직장인은 휴가 후의 일상 복귀를, 그리고 우리는 익숙했던 감정들과도 조금씩 작별을 하지요. 그러나 이별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무언가가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감정의 여운을 음악으로 이어가는 시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에 접고 Hearts to Hearts의 스타일로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0: Like the name, it's a wild ride of emotions and beats, perfect for late summer night.
1: 청춘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이 계절에 어울리는 달콤한 스릴 같은 노래지요. It's NCT Dream's Chewing Gum.

This song is about memories that linger like dust in the air. 가슴 속에 남은 기억, 아직 날리지 못한 그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At 17, Dust.

0: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2: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4: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0: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시 의회가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용도 변경 공청회를 오는 10월 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 환경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AI 인프라 구축 문제가 이번 밴쿠버 지방선거의 최우선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부동산 개발사 웨스트뱅크와 통신 대기업 텔러스가 추진 중인 26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진 후 시청에는 찬반 의견을 포함해 무려 약 580건

의원의 공공의견이 접수됐으며 주말마다 데이터 센터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추가적인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청회를 10월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진보 유권자연합 시의원 후보 등 야당 진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끌어낸 성과라며 신규 건설 유예를 촉구하고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텔러스 측은 폐쇄식 냉각 시스템 적용 등 전력 및 물 소비를 대폭 줄인 친환경 설계로 국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전력과 물 사용, 소음 및 발열 문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기술 반대가 아니라는 지적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물, 토지 등 공공자원을 대량으로 쓰는 산업시설이 된 만큼 단순 의견 제출을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BC 주민의 79%가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실리콘밸리식 개발을 답습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대 첨단 인프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지 이번 10월 밴쿠버 지방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관공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여권을 바꿀 수 있는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전국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대기 시간 없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청 즉시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 주의할 점도 많아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즉 IRCC는 그동안 하루 접수 건수를 제한하며 테스트해온 온라인 여권갱신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성인 국민 전체로 서비스를 공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부 이민부 장관은 이번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갱신의 표준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영업일 20일입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임박해 영업일 10일 이내에 빠른 발급이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서비스 캐나다나 여권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이 이용 가능한 대상은 만 16세 이후 발급받은 5년 또는 10년 유효 기간의 일반 캐나다 여권을 보유하고 최근 15년 이내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우편 주소가 모두 캐나다 내에 위치해야 하며 여권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까지 6개월 이하로 남은 상태여야 하고 디지털 여권 사진 파일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최소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외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변경하거나 여권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면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정착으로 국민들의 행정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C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염이 기세를 부리면서 냉동기기 가동이 폭증해 주내 전력 사용량이 연속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인 BC 하이드로는 전력망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에어컨 환급 프로그램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폭증은 주내 곳곳을 급습한 기록적 고온 현상 때문인데 핀메도우가 35.9도, 아보스포드가 35.4도, 웨스트밴쿠버가 32.3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지역별 최고 기온 신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BC 하이드로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지난 10년간 산불 연기가 BC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는 최근 연이은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에 수십 분의 1에 불과해 폐에 깊숙이 침투하며 즉각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물론 장기 노출 시 심장 및 폐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초미세먼지 오염이 BC주에서만 매년 약 1,900명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특히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을 기록했던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도 88만 6천 헥타르 이상이 소실되며 대기질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순 산불 진화를 넘어 대기질 관리와 주민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C주 정부가 상점 절도와 기물 파손, 거리 질서 문란 등 반복되는 재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허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단속 강화는 물론 복지와 중독 치료 등 복합적인 사회 지원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BC주 공공안전부는 거리 질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 이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만 3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감독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메트로 밴쿠버 내 7개의 신규 허브를 포함해 총 11개 허브를 운영하며 지역별로는 밴쿠버 4개 허브, 서리 2개 허브를 비롯해 랭리, 뉴웨스트민스터, 아보스포드, 칠리왁, 메이플리치에 각각 1개의 허브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리 영 지역사회 안전담당 장관은 경찰과 전담검사, 보호관찰관이 협력하는 밀착 관리망을 통해 반복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재산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상습 범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의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과 약물 중독,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벌과 감시뿐 아니라 복지, 의료, 주거 지원을 연계해 재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단속과 복지 정책의 병행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C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심각한 학교 과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용을 위해 대규모 복합 캠퍼스 신축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진 위험 등급이 높은 인근의 노후 건물로 임시 이전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시는 지난 2006년 이후 인구가 2만 명 이상 증가해 현재 8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공립학교 학생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3년부터 2년 사이 무려 1,600여 명의 학생이 새로 등록하며 교육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유일한 고등학교인 뉴웨스트민스터 세컨더리 스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교육청은 부지가 가장 넓은 에콜로드 트윗미어 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최대 2,300명을 수용하는 6학년에서 12학년 중고교 복합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는 불과 2020년 주정부 예산 610만 달러를 들여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한 곳이어서 멀쩡한 학교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2027년부터 임시로 수업하게 될 인근 버나비시 스트라이드 에비뉴 커뮤니티 스쿨의 시설 상태인데 해당 건물 일부는 과거 지진 발생 시 구조적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0: 외진 성능이 이미 확보된 안전한 학교를 벗어나 지진에 취약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둘러본 학부모들은 깨진 창문과 부식된 목재 계단, 열악한 야외 공간 등을 지적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웨스트민스터 교육청과 BC주 인프라부는 학생들을 이전하기 전에 주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든 내진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충족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완공까지 최소 3, 4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BC주 전체적으로 지진 위험 판정을 받은 학교 498곳 중 내진 보강이 완료된 곳은 절반 이하인 233곳에 불과합니다. 도시개발 속도에 맞춘 근본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에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AI가 감정을 느끼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감정 분석, 감정 생성, 심지어는 인간보다 더 공감하는 AI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기계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느냐가 아닐까요?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아일릿의 매그네틱으로 시작합니다.